0: 아니지만은 어차피 뭐 파에 올린 기분.
1: 네, 비버 브리딩. Unit 17, Dennis Drive, 10 minutes for anyone.
2: That's MPA with 431.